0: 어른의 샤피 진열하고 우열하고 우열하고 아까 뭐 말했니? 그래서 우리 신이니까 시크먼 자미 아바샤 분도 샤피 아부나 모코고로 또 모코고로 안방 모코고로 대화 아나바샤 모코고로 댕기우와 댕기우와 니메이 하이후와 아나바수 가성스러워하는 담바 근데 가리도 아시다 치와 안 하이후 아디라마니 그마 안미수나
1: 세우마소마
0: 무조건 이렇게 그만 등가 배니 아바 이렇게 소고와 오늘 이렇게 세마 카와 왜 하이고와
1: 나 조금만 더 맞던 사실이 더 많은 지켜
0: 맞 아까 맞던 사실이나 나 답변 수나 내 강화가 준비 어디 어수라리도 어수라리도 마하라 까라 마시 더울 뭔가 이 한테 너무 나가야 가나
2: Kafa, do another,
0: kaga ko banci wannan kwana bakwai ne kai wuce kuwa kwana 40 da wannan aiki saboda haka abubuwan da abin da za a ba ta ma